0: 뭐야, 왜?
1: 친구가 리리라가.
0: 에.
1: 아니, 마, 동화가 리리라가.
0: 네, 땅 태어나, 리리라가, 영화 못 해, 태어나.
1: 가나, 에레, 과요, 다와, 또라.
0: 쌈짜이.
1: 에, 나. 니, 왜, 왜, 태어나, 지쥐, 리리라가, 가나, 과요, 다오.
0: 요아. 오지만, 내, 치과.
1: 네.
0: 아, 마이바양, 잡이, 강호라.
1: 好。 聊天好听，咱的专线电话甲布置咧。重点吼，咱的专线电话299989零找罗江小姐询问。这部中的这产品有红星的永金骨、红星的大光明、红星的解毒丸，搁有咱这吉利大药厂所出品的玻璃面烧散，啊，搁有咱这款 EGF 青春胶囊。 原料是法国的吼，啊，佮有真珠霜吼，啊，佮有咱这个芝麻肉甲鱼卵做成的蟹肉棒鳞片，啊，佮有养生梅吼，无掺粉的纯肉酥，佮有肉条，啊，佮有咱这个一口松吼，这个皮肤类甲做成敢若一粒饼呢。
0: 啊，包落安尼，酥酥酥安尼。免包落，你塌落落。塌落落
1: 因为啊。
0: 嘿啊，
1: 啊，要用包嘛可以啊。啊，
0: 这老大人食这宠物啊，有氨基酸，
1: 啊，佮有。两百几。两百几。对。咱若无氨基酸，佮两百几嘛袂使呢。营养也无够。嘿
0: 啊。
1: 嗯。从老大人，诶，你若送最好恁食，哇。嗯。上拄啊好。啊，有诶无喙齿啊。嘿
0: 啊。
1: 啊，有诶囡仔啊袂发喙齿啊，啊，这拢会使食。 299986九里找罗江小姐询问。